0: 아스니 비야기즈당 빌럼바기 미임저든 쯧치드 발리당능이보 너보라작 아장적자 수시 우치시아 인약바자 니송든 플라드 발리바지사 강하기다 좀 바스즈 마스나다 니보 필름을 필리피아나 비자서봉농 느노 니송시아의 비인당 마필미 비인당 필름망마 아누지 크리스타 이수다 코바 물롱슨즐리아스 아지 누녹닥량다 시알리마마 아스노 아자키 알리즈지 가당 농다카
1: 아야 호니 가낭 오다중나이 시고 가낭 블라 오다티티야나 장하다마나 신사가스물 아스르당아즈파드마 아이가 아지앙아즈거 다든농니 디빌마 카르름사답네 아슬리마야 다망어친디 알리바 크리스탄 리마카 사가쿠당 아슨착라 아서 시사스듬지 르브라망디어 알리마 서츠응름승다 가낭 딱츠 울루라마스나다니 디디바지 드몰롱농 빌르머 단다 아슬리마야 마이 락살 마바 아작노 우지마시아 서스 부그르마기 승을 비 아기즈당 빌마 인약트 바장 아스누기 당알 메메네비 따랑가 아츠응자가 로아기야스누기 알리어 이바 동망농 라라즈지 기봉농 지라볼 스쿨농 드사유 아서 아르고농 사나가르미 아니어글은 독랑 든즈가르미 실음 둘로아기즈 가낭능 다갈리어라 빌음을 기당 지르노르듬당 디라스당능이 라이시바노 아침다가르다금농 벤시즈 밸류스 다중듬 고바 우지아시즈 아서 마바마랑아 이냐츠 당알든 문농낭이 비 아가바농이 름사츠 당알랑 드미마기 아리아 빌음즈바 비 룩디 아서 알리마 미임즈바 아서 마바 이냐파 아작노 증름 아금즈보아 다름즈 아서 아지말로시사자기 이냐츠 이듬지 사유즈바지 가낭능다가 금무고다 빌머 아슨리마농야마이 아작른 우지마시 불루아 금바쿠리가지 소가르누 툴루름 아서 우즈응 아머듬 다시 마이바 장알리어 다하지 빌머 파누기 아이블르너듬 우중농 아침다가 팀 드므린시 마가츠드 바창아 담마중지 팀바 팀바당르 나가머 아농지 증르미마 앙아드 바 툴로름 아서 그당스름 마바 아작농 알리츠바지 아슨디마 이당야 가낭 능다가 금무고 라이시바노 필리피 안나 아슴농 야메샬리어 암방임 아서 아마족 아스그마기 게자 딘약 사가 아치말로 시자자기 니숭시아이 비 당농이부 비 다우바다 증샹마 다샤리농 단능이 텐즈거 아스노 아자기 아슬리마 미마 마바 아작농 비 아장적자다 마당 빌마 이냑츠바 마스 사가 네부 아작 아장적자 수시 우지샤 이냑티다 아용즈거 증르미 당아시 아작 모아장

스부 나 금이용 니나 너칼리즈 니나 금속즈 아농지드 시바마바듬 주고나이트 빌름드니 그지아스니 마바다슨가 인약즈 니네넴 너키봉넘 티엠라다슨가 아그즈즈 다 라이시바 농자게 아스누게 앙아즈거 큰 마방가농 뚜부르 찬노가 리아스 아스르 큰나 누구 이바 뚜부르 찬노야기 파르키마농 승박 티라가 인도강와 다스 이바 승박지 바이바 승티라가지 페나 루글런 바이캉아당 빌름당을 이바 승자기 롱티라가 양로자수시 바이 따사가사 아스르글런 바이 이바 롱지 가당 안나발로당 시사즈다 중디바기 바다 아급바 승바다 중디바기 안나발로 바이 이바 롱지 가당 뚜뿔 중와 양로 아누구하나 승가 바이 이바 롱지 가중와당 양로 롱뚜뿔글런 바이지 주고 창하다마당 암시 아스글은 바이바지 안드구샤 바이 스쿨드마 루 파르키마농 츠아와바 자가 스위밍풀 디라 칼리바농지 바이 이바 롱지 아유 아스글은 테블 팬가 바나 루 롱농지 모봉자가즈당 롱지 바 츠마농지 아락즈바지 바자드마당 이바 롱도 암시 안드구샤 암시 크나누구 뜻츠드부 아스르파 파라슴 피크닉 아우자 수실람드 안농지 바이 이바 피크닉 아우당 바이 이바 롱도 바나라 파크 농츠라보레리즈바 우스타중 아이가당리얼 아사야즈 카즈즈 아이가당리얼 사가바이 이드마착롱농 파이양로바 파츠카기 파사사양로바 롱지사트멤바 아스농지 바이 이듬 카즈즈 아작뚝츠 파이양로바 롱지 아머글런 이바 피크닉차게 아우 아서드츠드부 파노 아슴 아용방가노와 메너글런 블라드바치아치마 메너 이바 타노부상이 아용자기 와바이 이바 롱지 암시자스시튼즈 아서바플라스다 장라드 마이바 롱도 이바 아용농 암시바마방 츠카른도기 타늠다늠다늠 이바 롱도 푸늘로아도가다서 아서글은 파도기 주고 츠둘롱이 미드들 이바 롱도 바이프나마루드들 아서글은 파이브랑아당 강아당 뜸물롱시앙스다당 이바 츠도기 아용부용지 이바 롱지 푸늘로아도 아서 이바 롱지 사마 강아당 사서 바이 강아당 시사불로 아서글은 바이바 바트카기 바양로드 바 바이 강아당 미임바 롱짜노 틸라가지 강아당 이바지 사마바수지 강아스 아사스다리아사 다이바우츠 제게아시 아누쿠 카근카근다 리용아워 이다 카근다 아워 아서 이다 아이가 리얼글은 크나누고 뚜부드나 시실름바닥 차가가디 아와 다우츠농제아시 아서 근데 뚜부드나 이바 시실름바바 차가 이바 바자르농스느바 마방 두칸가농 우스뜨진 아욕바 두칸 다 사마바 우스뜸 아욕바 두칸 다 즐루아 앙오 아농지 이바 두칸도 롱자기 뚜부드나 토르 르방나농 롱잔도 빠이티라가 양루바이바 롱도 이바 기당도 리아스 아농지 빠야도 강아당 플라스다워 알리즉자 수시아스나농 강아당 진장 다삭 아스바가 농알리바 롱신자기 이바도 말리듯 아농지 빠이 기당이 미바워 아누구아나 심증나농 강아당 멀랑아 빠이 신빈든 아스글은 이바 신두 멀랑아 빈디너글은 빠이 타네벤 이바 두관도기 미바워 바 인당 롱 쿠바타욕즈 두관농 리아스 이바도 빠이 알리즉 알리즈글 플라스다 루아빠이 츠라부른당 아스 이바 롱당 주고 빠이 아지드글은 나 주고 안나스크미용아 다 이바 롱당 자시라스 바강아당 플랄 You are twice mine 다시아다스라지 그지바다스라방 이바 단우부상야시바지 나 주고 안나스크미용 그지아스 메승부바농 니나 양로 그드가기 니나 양로 안농진나 크미용 타나부바농 야 주고 니 알리즈빠 탈랑하기 니 알리즈 안농진나 크미용 나 주고 안스 금용아 다이바 단노부상야기 강당 플러스 다이바 롱당제 아시아 다이바 우츠농제 아스누기 앙월 이바 단노부상에 파인당 뜻사마바 롱둥월 플러스다 you are twice mine 나 안스 금용아 다시바마제 이바 우츠든 사고 증을미야 아스녹당 안스 금용 나 안스 금용 그지바 안스 다스라방라 메즈봉부바노 증을미야스녹 양로 바야스녹 양로 아스라스녹 파미용 다스녹이 메듯 타나부바농 바야스녹 알랑즉 다스녹이 메듯 증을미야스녹 파미스크바농 가당 뚜불 중화 양로 바야 야 가당 중화 다플라스다리농 우츠농 타노부상미용 롱도 지농 풍을와 삼아바 아마도 아스녹아 미임지름 드메네농 삼아라리바 아노 증을미사 바이바자 수지 알리마요가 아스녹 타금 알리즉자 수시 아스녹 알랑즉자 수시 바이바지 타금

0: 나가 지바 아스누기 라이시바 농제 앙월 아농장 쯩얼미탄네 아스녹당 나나스 컴미용아 다시당 아스누기야 팀라카 다슨가 양제 앙월 마스나 타네 아스누기 이바 팀듬 아스르드 빈자 리마카 농알리당 쯩얼음당이 아누 탈리아나 사와 쯩얼음 니네미용 컴닥창 다시야 바 아스녹 아스시 치녹닥 다 중디바 컴닥츠디 아스르 쯩얼미 낭즈파마 라이시바농 증음이 이스라엘 농어듬당 누누 컴용 아스르니 나야리츠 니누누 느칼리츠 팀듬드 강시농 니누누 컴즈츠 아스르니누 팀라 다슨가는 나 아가츠츠 다시바마 타나 증음이 아스녹당 너당 아스르 그당 나 컴용하고 나 안느스 컴용 그자스르 니나 양로 아스르 타나 보바농 니나 알랑즈 다 증음이 아시바마지 아스누가 증음이 용가 컴르글은 바닥 진노가 아네 구샤스노 크리스탄 타컴지 증름닥 진우걸 글런 팀듬 뜨강 시 시사불로 크릿 발라라 선당 야르당 이듬 아작 농 증름닥 진우걸 아스녹 타컴 크리스탄 타컴 다중카가 살리디니다 이바와장아 아용즈걸 증름이 당하시르 아작 모아장
1: 아스노키 미시스 카티나루 아소시에이트 파스터 위멘 주주다운 바프티스 알과장아 증름몰랍사다 바앙아시고 아망아 아작 도모아징모아리츠 아스노게 쯩모침비어 아서 이바신도노 실마케 아차가 소시 사라스듬노 필름드데다 아이온즈거 당 이바드클름템방아 투포 올라틀록 아장아 큰가듬방아시츠 아서 다듬방 사라스듬아키츠

0: 너 근엄 너한테 이번 우당 스페시픽 토픽 어떤 말이 강아당 당하드 바 달리드라 좀 봐나 해 아서 드브리 바 감닥서 아서 이바다 기조 니도 그서 self confident develop 아서야 아서 이바 주장 마스 사가 아사 런동아 근당 플랜 달리다 좀 디바 다 드라 좀 봐노 다이바 마지 레망 발라라 농 우당 코발 레망 농 아주 목대 아주 목아가 저거 니 야보 인약 쓰자 다시 봐도 그것 아직 봐도 게 니도 다시 봐 감닥살이야 아 쓰라지 당 마스 아키 당보 그것 마승 당도 근당 메모리 나 야야 야보니 강아 엑서사이즈 미실레서 사카 그것 두 증가 당도 둥디방 칼 아주 당도 보 뿌따 메모리에서 브라운구나 아주 이번 메모리 엑서사이즈 되게 니타나 승야 메모리야 다시 봐 감닥살이야 니
1: 기억하고
0: 아담 니지 뜨방하게 엑슬린 미스드 빠가 니지 강아 임프루브먼트 야 이런 거죠 아주 뭐지 남았어 어디 가서 녹다감 가서지 르망트 사든바 아서 다충디바 당하진바 아서 녹이 가가 가슴바지 감닥설라 니가 익스피리언스 중에 하셔야지
1: 시다가 시다가
2: 어당 나이 시슴바마지 르망 발랄라농 가끗 아슴바야게 강하다 띠아리톨로 아가짜라스바지나 니야야 그냐 강하장라당 양로알라스야 다스농 가끗 마슴당지보 그 양로바도 어당 울롱도 강한 말을 아서 그 발랄하다 보 발랄하다 장아담 라보 미양노데 데달리바
1: 오 다르트 말리
2: 까까디야 즈nga 즈nga 보 조글라 간토 미양노 메당 마즐로 메당나 당 아르로야 아서 이바지 당 마스 아노 당 록디 발랄하노 와게 아든당나 아스녹도 에닥도 녹디농도 빠빠다당 랑가보사 아스녹게 프레젠스 데데
0: 어 다시
2: 질랑가
0: 아
2: 가고야
0: 정분나사
2: 아이도 아 정분나사 아스 기당 아스가 기농부도 남은당하나 빠이 랑가시다니 가가 농성 시바도 뿌따 소그랄려고 아스 다노랑아 에바마제시 그시바서랑라 가가지야지 바다금농 아탈록바즈르 빠이 시사당을 시사카르드미 아지 다중 디바분들 나즐러지도 강하다 또 모아짱월 아스 이바제기 아스녹지 소사이티 농도 첸장끝다나 아스녹 아튼 바도 메다다나 다금 낙자리 가가 아스 뭐야
1: 아스녹 니 숭가지 가당 널리지블 금 낙자르나
2: 강하다 예
1: 시사자기당 숭르나
2: 발리볼 사이어가 디다디시자기나 바이 발리볼도 코다스 옛나도 종아 사이드들 코다스 볼도 안나바기즈다들 고다스 아노 스마싱 도가 쩔다나 해
0: 그치 마방농
2: 그치 마방농 고 마스농 나해 다스바도 아도 바이 이바 테크닉스 도 앙아즈가 리바기 룰스도 마다 리바기나 다스바기 사이드 드스구나 이바 마지나가 디가가 다스농 바야
0: 니나 그가 시드가다 시드버지나 오노 마오야 야오데 떠바이다도 다스 농보 오늘 어떤지 독초 같은 날려서 사실 너무 거의 많은 게 마오지 2 hours 받은 아멘 바지 오당 very informative 나 오당 library 다중 가능문을 가가 루시아리 드바즈 말아 아이 강아서 가노 아직 강아당시도 가노 빠 오당 그치 마방농 빠이 그치 좀
1: 그치 비자
0: 믿는
1: 달리
0: 강아당 중간당 답을 따가서 나오는데
1: 시다 가자
0: 강아당 리슨다 중간 어디냐
1: 우선 테올로지 아마존 레민 가당 서노 사가장 바지우다 크리에이티브 서 아직 디지어냐 그러나 디지어 다스노 니 근가 어당 스페셜 오케이션 가 농바이 증을 모친 비바 아 앙아시 어디야 아 마더스 데이가 노 다스노 다스 마주당 테올로지 증을 어당 저거 어당 금사금 사유싱이야 아르당 보 강아기다 종바 정말 모집이 바지. 아스 일러스트레이션 발랄라 파 오당 바 서먼 딜리버리지나 시스템매틱 서당 오당 포인트 지드 숨만서가 니가 숨만 아야 딜로지아 마스 하고 마스 사가 오당하지 니 숨샤 정말 미스면 발랄라가자니 안 오당 단늘라 나 단늘라 바지 아지 오당 인스피레이션 단늘라 눈양 오바자 발리 사가 안 아스노기 오당야 이바든지아노 outside knowledge tong di bang nae das nung ni ya ke ji pa ya ke ji sa ba ji da ni do pilam das sir chim bi de bong o dang ji pa in dang ji dang ar nung ya nga shi ba pa ju dang book wor ma da she de ga ga ga ga ga ta nga zong Udang TV nungra maja rebrang er sa udang paji kakak cipat tembak.
0: Mabang mo dah.
1: Kakak cipat tembak. Tapi iba jagi ya. Bayang mai jong wat sumur mo yesin bidada. Asa nugi mada lima shisaz outside knowledge asir kakak acanga book knowledge nung jangan udang tanulah

0: ba ta bu pala la zong ba iba ja ge pa nam ji chim bi shin ne ba no ta khar kam dak tsu shi sa si lo wa ta khar anywhere any place nong pa nok tak tang ji shi sa si ta sang ga bo ba ya ka tsu de de da iba ma ji ka ka a zong ba ja ge na ta kam ga ya dang totally malin shi dak tsu de ya
1: uda tanga ga ga chi ma zong wa sa nok de tsu de ji den zhe me ge na ta nur gu ma na ba lu tsu
0: Oh,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아, 아,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자기 월 넘베스 고가다 나 아서 두부야 오즈기 농 자기 마스터 셰프다 아서 너가 선대당 지중당 야마들메기다 야마제제 다서 너 이듬 아저지 가가뚱 양월
0: 아이다 아오네
1: 당아리 맘시바가 나 당아리 모스르족 바가 가가뚱 우즈 아버지 앙아즈가 수르족 농아지 아지 다장적 돌로도 나 다서 너가 선도기 다장적 안고 바가 가자롱들라 사가다는 아지 마켓 농지 가가 줄로 바지 아지 가가 아욕다 자가농자 아지 레브리 발랄라 농자 가가 타부 발랄라 농자오야 다서 드즐르 좀 자게 넉시동 발랄라 농자로 알리즈 사가 아스누기야노 다 단르 좀자 강아 종아 가이 아스즐라 나
0: 어당
1: 담마기즈 시사즈 담마종 사유바 나 담마종 이냐즈 넉다방다즈바 가가뜸 아이가 당류고 다이듬 아마지 아스누기 단르듬자 금당아 아스누기 가이츠 단르지 종닥즈라 단르디 라종즈 가가다 아두월 아야 어당 아스누 레시방송 단르디 레용즈사 레시바도 아니르나 다이듬 자 아스누기 역사들 다이듬 농지 반록즈가 뜬닥스농 반록야지 가가다 중가종즈바지 장라즈 다 리어디
2: 오자 지시다고 아이는 능야 고마 빌머나 니보 고단 가가디야 좀드적티어 그 임베지니션스 아 착겨 난 알리마 발라가 된 거 아니야 고데 난 가가지 증가 증가고 우당 니 땅야 니 잉이 목숨 농려라 마사방라 목숨 디스트릭 농려라 니 아메리카지 무트트라 마다 고단 안 보고 당 빨리 막아 사가 끝나기 임베지니션 되게 아메리카지 야마자리지 야마자리지 다스바도 니보 동투다도 그래야 그지 마사 kakat azang nang bo idem acak knowledge to amar zu na ta kinang imagination ji kang nang chunga bo sir na ba ge asir akitang dang nong ye ni ya tang ya talia creative ba ma do ba ta tang bo ni ke sa sa shi de der na odang ta kham nong ji ali ma nong ya jo ta ma kok ze ya ke cha ma ya ta dang shi de da go zu ji ki pa ta shi ji ka ka cha ge as na ta si i tak zer de azu ya no aji dang ma se kakata zumba nungya asuno ki mapakha ji aki dangbo angle ga nungye nangar banga leba do jogo tanda zumbo corner angles achak nungye ge jogo problem ga to solve asa zumbra ngar na das nangdo tajong diba result to kadang asuno nga tajong ba gamer kadang asuno nga solution kadang ye tajong ba pina roda na he ta iba ma ji kakata zumba je kakadang theory tulu ni angura ja ano kakata zumba ji surak tulu ya ga masgarna ano surak to asu ngir bangdangar bangla pai surak inzim masang ba do corner ga nungi ka corner ga nungi da chiplok chiplok chiplok ga da ka nungi ka na ka connect scissors do na ipa ama do ka khat asung ba jegi asu no odang asu no tanga de ba asu alima bala da na he ipa achak nungi asu no ji ka nga da mulla connect scissors asu bo asu no tla de ba structure na he iba udang asu nogi malata te dia leba mayak te dia leba iba achak ya solution ga answer answers jibna ro jar na ibo ma dang ta jong zok
1: au ni
2: tulu ji ni pila mar ya
1: au ni
2: udang anu jim bi odi da la ga dang jim bi de zana
0: na ga te
2: sa ga ka ga ta udang zin dir ni ka ga ja jang ra zang ba gi na u sa ta nu zila do ge an dap tang sa ga ya newspaper bener ode pai mangat di wazung ya ler na ta nine year nor ji lesson nunga sunga parnu ki lesson dang textbook changra zung zung dak sanar mangla nai parnu ana sa kakat sunga sa yang kakat mi ma sa yang ma zer da ta ji ni a ji ti yak sam rang ba ji

0: 마당 치용하드 노고 네 선배 정미야노 마하는이랑 모아장마 아노 다노름 너노키야 너녹사사 네 발로아 신나 나는 발로말리 리드츠
1: 밀리드츠
0: 밀리드츠 스라방라 당이바마방노 미스 임나충라 오녹티라다금야 아는 발롱니 다스바 다용석바 상으로 가진즈 라는 마방아가츠